머리 다 숙이다 하세요. 나 뭐 이해를 안 했지요. 아까워서 묻지요. 알라온 세번다 풀어라. 나 너 바밤이 애지요. 그래서 어디 잡지 마. 아빠니 여기 보고 내 말이 여기 보고 나 너 왜 이래.